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저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현총화 작가의 단편소설 신데렐라 언니들의 세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후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위해서. 아니야.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다.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좋아. 하지만 다음부터는 회의 전에 미리 얘기하는 게 좋겠어.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안에 담긴 의미는 약간 뼈를 때렸다. 그녀는 오늘 저녁 후배가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서 걸음마저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지하 주차장 그녀의 차 옆에서 후배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그녀의 발망 자켓을 입은 채로 그 시절 김미라는 선배를 좋아했다. 좋아했다는 말은 너무 가벼워서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선배를 동경했고 닮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녀는 직장이라는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어도 선배만큼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거라고 믿었다. 선배는 늘 바빴다. 그러나 그런 다망한 생활 속에서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다. 회의실에서 자료를 넘길 때도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심지어 팀원들에게 일을 지시할 때조차 모든 동작이 다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런 선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회사 생활의 정답이 저기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 기획팀에 배정받았을 때 그녀는 기대가 컸다. 단순한

0: 서류 정리나 일정 관리도 배움의 일부라고 믿었다. 나중엔 교회관도 전략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나. 그녀는 팀장과 어시스턴트 사이는 그런 관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상 자신에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만 주어졌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고, 결과 역시 공유되지 않았다. 그녀가 처리한 자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 다음 관계는 무엇인지 묻고 싶어도 선배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를 끊었다. 미라 씨에게 교회관 작성은 아직 빠르지 않나요? 지금은 기본을 더 익히는 게 중요해요. 선배의 말이 처음에는 조언처럼 들렸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건 차단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른 팀 어시스턴트들이 차츰차츰 실무에 참여하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복도와 프린터 사이를 오가야만 했다. 대신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업무를 배웠다. 그녀는 밤마다 회사 서버에 올라온 지난 계획안과 보고서들을 열어보았다. 누가 어떤 논리로 자료를 구성했는지, 어떤 표현을 쓰면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는 확률이 높아지는지, 회의 중에는 발언하지 않고 사람들이 반응을 일일이 지켜보고 기록했다. 누가 웃고 누가 얼굴을 찌푸리는지, 무슨 말이 회의를 끝내고 어떤 말이 분위기를 망치는지. 그 과정에서 박종훈이 조금씩 말을 걸어왔다.
1: 요즘 야근을 많이 하네. 이 자료 미라 씨가 정리한 거야?
0: 그의 말투는 가벼웠고 관심은 지나치지 않았다. 그녀가 몰래 공부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챈 것 같았다. 가끔은 파티션을 지나치다가 그녀가 작성한 문장을 슬쩍 고쳐주기도 했다.
1: 이 표현은 좀 그래. 여긴 근거를 하나 더 붙이는 게 좋을 거야.
0: 딱 거기까지였다. 하지만 그 한두 마디가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적어도 누군가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날이 갈수록 박종훈에게 호감을 느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뢰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감정이 어디로 이어질 수 없는지는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선배와 박종훈 사이의 소문은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늘 들려왔다. 함께 점심을 먹고 늦게까지 남아있고 회의실에서 문을 닫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모른 척했다. 그녀는 선을 넘지 않았다. 그건 계산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웠다. 그녀 스스로가 너무 구차하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맹세컨대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다. 문서함에 자료를 반납하고 나오던 길에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다. 그녀의 이름이 들렸기 때문이다. 미라 씨는 좀 너무 티나지 않아요? 선배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여느 때의 무심함보다 살짝 신경 쓰여 하는 말투가 섞였다.
1: 티라니? 무슨 티?
0: 어떻게 말해야 하지? 너무 애쓰는 느낌? 웃어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하는 행동들도 그렇고, 조금 촌스러워서요. 맞다. 촌티라고 해두죠, 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귀가 멍해졌다. 그렇게 지적이고 고양있어 보이던 선배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 뭐, 그래도, 열심히는 사는 애 같던데.
0: 박종훈이 말끝을 흐렸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회사는 열심히 살고 노력만으로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회사 분위기라는 게 있죠. 선배의 말은 조용했고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날카로웠다. 그 날카로운 지적들은 잘 드는 비수처럼 사정없이

0: 이제 그녀를 찔렀다. 가끔 보면 저런 애들이 욕심이 많아요. 회의실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고, 그녀는 차마 지나갈 수 없어서 그 앞에 그대로 서 있다가 되돌아섰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종훈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저 등뒤에서 두 사람이 웃는 소리만 남았다. 그날 이후 그녀가 선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선배가 그녀를 배척하고 있다는 건 전부터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일을 배우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마음마저도 없어 보이는 사람의 욕심으로 치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버텼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 조용해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성실하게 일했다. 선배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는 것이 선배에 대한 요긴한 복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쯤 그녀는 이상한 눈치를 챘다. 그것은 바로 박종훈에게서 오는 의미심장한 눈빛이었다. 처음에는 그날 자기를 비웃던 생각이나 박종훈까지 멀리했다. 하지만 어느 하루 그녀가 몸살 기운을 참으며 선배가 지시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박종훈이 그녀의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1: 미라 씨, 좀 쉬어. 예림 씨는 자신이 워커홀릭인 것도 모자라 팀내 직원들을 다 똑같이 부리려 드네.
0: 박종훈의 말에는 약간의 나무람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마무리만 하면 돼요. 그녀는 열이 올라 화끈거리는 얼굴 언저리에 손을 올리며 뒤로 몸을 젖혔다. 박종훈은 약봉지를 내려놓고 그녀의 컵을 가져가더니 따뜻한 물한 잔을 따라왔다.
1: 그럼 약이라도 먹고 이래. 요즘 날씨가 변덕이 많아서 감기 걸리기 딱 쉬워.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말고.
0: 박종훈의 친절은 거기까지였다. 아픈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든가, 같이 병원에 배동해 간다든가 하는 수선은 떨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정도의 선이 더 좋았다. 누가 당장 마주친다 해도 어색할 것 없는 상사가 직원에게 대한 적당한 배려. 그녀는 그 배려 뒤에 숨은 박정훈의 태도에 작은 곤혹을 느꼈다. 선배가 왜 보살 것 없는 그녀를 신경 쓰는지 어렴풋이 알것 같았다. 이튿날, 선배와 박종훈은 같이 밥을 먹지 않았다. 사내에서도 서로 찬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갔다. 아무래도 둘이 심하게 다툰 것 같았다. 박 대표가 선배를 불러가더니 한참 후에야 사무실에서 내보냈다. 선배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다. 새삼 선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봐도 박종훈의 업무 능력은 박 대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선배는 회사 초창기 창업 멤버였다. 선배가 박 대표에 대한 충성은 어디까지나 박정훈에 대한 마음에 기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훈은 카사노바였다. 사내는 물론 거래사 여직원들에게까지 박정훈의 박에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선배는 꼭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신데렐라처럼 직급이라는 호박마차를 타고 명문가의 무도회에 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녀가 보기에는 박종훈은 그닥 훌륭한 왕자가 못 되었다. 퇴근 시간이 거의 될때 선배가 그녀를 불렀다. 미라 씨, 이 보고서 서식 통일해 주세요. 폰트는 모두 나눔 고딕이고요. 제목은 14포인트로요. 하필이면 퇴근 시간에 일을 시키는 선배가 야속했지만 그녀는 일단 대답했다. 10분 정도면 수정 완료될 업무량이었다. 그녀가 나가려고 하는데 선배가 다시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 컨퍼런스룸 예약 확인 부탁해요. 커피는 블랙 아메리카노 10잔 준비해 주시고요.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항상 그런 식이었다. 퇴근 후에 업무적인 미팅이라니 이건 선배인 정예림만이 할수 있는 횡포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머리를 들었다. 저 선배님, 죄송하지만 미팅 부분은 다른 분께 부탁해도 될까요? 제가 감기 몸살이 와서요. 선배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래서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 약국 문 닫기 전에 약도 지어야 하고. 그녀는 문득 퇴근 시간이 되어도 퇴근하지 못하고 구구히 부연 설명을 해야 하는 자신이 가긍했다. 요즘은 배달 앱으로 시켜도 약이 다 오지 않나? 선배의 말이 짧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약사한테 직접 증상을 얘기하고 약 받고 싶어서요. 선배는 그녀를 한참 응시했다. 그녀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했고 한참 지나 선배가 입을 열었다. 그래, 그러면 미라 씨는 먼저 들어가. 대신 오늘 중으로 지난달 모든 거래처 인보이스 정리해줘. 내일 아침 회계팀에 제출해야 해서. 이건 분명 직장 내 이지매야. 공적인 일로 사적인 보복을 감행하는 거지.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혹시 박정훈이 뭐라고 했나? 아니면 어제 박정원이 자신에게 베푼 그 작은 친절을 누가 꼰지르기라도 했나? 선배에 대한 콩깍지는 이미 벗겨졌다. 이제 그녀에게 선배는 천사의 탈을 쓴 마귀 할멈 같았다. 대놓고 괴롭힌다면 그녀로서도 대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선배의 이미지는 달랐다. 그녀의 마음을 부수는 일은 폭발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선배의 보복은 조용했고 예의 바르고 누군가의 배려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그녀가 선배에게 왜 그러냐고 따져 묻는다면 오히려 그녀가 아다모끼가 되어버린다. 선배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선배의 괴롭힘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치명적이었다. 혼자 남아있는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아프면서도 끝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굴욕감에서 비롯된 전율이었다. 먼저 들어가라는 말이 배려처럼 보이지만 내일 아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무형의 압박, 그 이면에는 마치도 선배의 냉소가 스며 있는 듯했다. 너처럼 없는 애들은 말이야, 아플 자격도 없는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차가운 다짐 같은 것이 가슴 언저리에 맺혔다. 후배가 정여림의 집에 들어와 산지한 달째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겠다고 했었다. 습기찬 새집이 몸에 좋지 않으니 조금만 쉬다 가겠다고 그 말을 할 때, 후배의 눈에는 임시로 머물 자리를 구할 애원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건 그녀가 보고 싶어 했던 눈빛이었는지도 모른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후배는 그녀의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고 있다. 아니, 자기 집보다 더 편안해 보인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녀의 두통은 주말 아침에 더 심해졌다. 그녀가 아직 침대에서 눈을 뜨기도 전에 주방에서 후다닥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주말에는 점심까지 자야 하는 그녀의 패턴을 무시하고 후배는 이른 아침부터 아침을 해먹느라고 야단이다. 언니, 깨났어요? 커피 내렸어요. 아, 근데 원두가 다 떨어져서 인스턴트로 타왔어요. 어차피 카페인은 똑같잖아요. 유리잔에 담긴 탁한 갈색 액체를 내미는 후배의 얼굴에서 후배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시선이 고정된다. 이 반지 어제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다이아가 너무 예뻐서 잠깐 끼워봤는데 언니 안 끼면 오늘 나한 분만 빌려줘요. 친구 모임이 있거든요. 청소. 그말한번뻔뻔하다.후배가청소를한적이어디있는가?다만그녀의물건들을뒤지고관심가는것을꺼내마음대로쓰고그게전부였다.그거진짜아니야.모의사나이트야.그녀의목소리가저도모르게불통해진다.후배는잠시당황한표정을짓지만금세환한미소를지으며반지를빼서식탁위에올려놓는다.다이아니군요?그런데언니,그러면깊이넣어두지말고빨리끼세요.물건은쓰라고있는게아니에요?모이사나이트가다이아버금의경도를자랑한다는것과그반짝임이다이아보다더예뻐서요즘은결혼예물같은평생반지로구매하기도한다는것을후배는평생모르고살것이다.

레일 등산지는 모아산입니다. 9시까지 범석상 앞에 집합하세요. 등산대의 통지이다. 영실이 미니 영화 장애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출연할 여성 배우 4명을 추천하오. 영화협회 손감독이 위챗으로 보내온 메시지 내용이다. 선생님, 보내온 수필을 채용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모레 왕청 항일 홍색기지를 참관하겠습니다. 아침 8시까지 연변병원 동쪽 대문 길 건너에 모입니다. 오늘은 한성호텔에서 수필 창작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친구분 몇 분을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영실이 봄빛 동네에서 남자들이 38제를 쉐어주겠다는데 즉흥으로 표현해야 한대요. 언니, 병치에 전화를 하지 않다가 오늘 해요.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 손자가 카이로스 내식장에서 돌 생일을 쉬어요. 하루같이 전해오는 일상의 내용들이다. 모두 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입한 집단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곳에서 맺은 인연에서 기인되어 전해오는 함께 참여하여 달라는 메시지이다. 물리칠 수 없다. 또 가고 싶다. 내 마음이 원해서 함께하는 단체였고 함께 손잡고 맺어온 친구들의 부름이다. 그런데 나한테 찾아와 언제 꼭 물겠다면서 비난 사정하여 돈을 구워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무 소식이다.

일에서 꼭 중심 인물이 될 순 없지만 자기 자신의 일에서는 자기가 중심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나서서 다 알아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같이 생기고 겹치는 일들 속에서도 선우가 있다.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적당히 시간 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집 앞에 갖고 온 터반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신경 써서 종자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잘 자란다. 등가나면 제멋대로 자라거나 잎사귀들이 말라 변두리가 안으로 감아들면서 아픔을 호소하곤 한다. 인간은 머리로 사색하고 입으로 말하고 두 발로 뛰고 두 손으로 일한다. 그러나 터밭의 곡식들은 주인이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무성한 풀밭이 된다. 등산하면서 첫 마을을 지날 때면 임자 없는 집 앞마당은 풀이 키넘게 무성한 풀밭이다. 사람의 지배를 받는 터밭. 나의 일상이 바쁜지 한가한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보여주는 진실한 대변인이다. 바깥일에 바삐 돌아칠 때면 터밭은 그대로 심드렁해서 비가 오면 키만 자라고 가물면 말라들기만 한다. 터밭은 자기를 제때 갖고 달라고 종례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내가 발견하고 갖고 가야 한다. 이 점에서 터밭은 언제나 피동적이다. 비동적으로 살면서 주동적인 풀의 생애를 다할 수 있을까? 사실은 풀도 자기의 삶이 있을 것이다. 들에나 산에서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잡초들은 그대로 자라면서 수천 년을 대를 이어오지 않았던가. 강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자연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갈 줄 아는 인간을 초월한 나름대로의 생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잡초들도 나처럼 매일같이 자기 일상이 있을 것이다. 한자리에 뿌리박고 햇볕을 쪼이면서 바람에 설레이고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으면서 뿌리로 땅 밑 영양분을 섭취하여 꽃 피고 열매 맺고 나중에는 자기 종자를 땅에 뿌리고 추운 겨울 속에 잠들어 버린다. 그런 생활이 수천 년을 흘러왔다. 그러고 보니 나의 일상은 그리 대단한 일상이 아니다.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에 내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며 나한테는 꼭 해야 할 일상이지만 사실은 개미들이 살기 위해 아글타글 먹이 찾아 헤매면서 일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요즘 중풍으로 쓰러진 엄마의 발 뒤꿈치가 검은 색을 띠더니 골마가기 시작한다. 욕창이란다. 10년 넘게 누워있는 어머니이다. 올해 98세이다. 의사는 와보고 말한다. 피가 통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장에서 제일 먼 발의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수술하고 처치약을 떼어주었다. 간호사는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다행히 엄마는 처치할 때 아픔을 느끼고 자꾸 발을 움직거린다. 아직 신경이 마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 아파도 처치해야 살이 아물 수 있대요. 그래야 언젠가 일어나서 전처럼 내 어깨를 쥐고 걸으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대요. 대답 없는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조심히 상처를 처치한다. 알코올은 자극성이 심해서 상처에 닿으면 쨍하고 아파나기 소독은 갈색의 여드펄로 했다. 엄마, 내가 엄마가 듣기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줄게요. 세상에는 엄마가 좋아 엄마 없는 아이는 운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운다. 누가 어떤 일로 나를 찾는 소리이다. 통신망이 엉망인 옛날에는 꼭 사람이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달려와서 사연을 알려주었지만 지금은 수만리 밖 미국에서도 전화 한 통이면 사연을 전해온다. 귀신같이 변해가는 세월이다. 아무리 어떤 세월이라고 해도 지금 나 전영실이는 엄마의 발을 처치하고 있다. 이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오늘의 첫째 가는 일상이다. 처치를 다 마치고 나서 시간급 보모를 모셔오고 수필문학 좌담회로 가야 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머리도 단정히 가꿔야 했다.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모자를 써서 머리 형태가 자꾸 헝클어진다. 모자를 안 쓰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려 깃발처럼 너펄댄다. 오늘은 몸을 잘 가꾸고 택시 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전동차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먼 곳으로는 못 갑니다. 전기가 부족합니다. 10리 안팎까지는 뛸 수 있습니다. 빨리 가자. 갓군 머리 모양을 싹 잊어버리고 안전모를 꾹 눌렀었다. 부르릉 부르릉 전동차는 마당을 나서서 골목을 빠져 차량이 붐비는 큰 길에 들어섰다.

밥상 차별 이벤트. 사통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펄럭이던 동짓달. 내가 9살 되던 해의 겨울은 유달리도 춥고 매서웠다. 창고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던 그해 겨울. 살을 저미는 맷잔 추위보다 더 시리게 다가왔던 것은 어린 마음에도 짐작되던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가난의 그림자였다. 하얀 쌀밥 구경하기가 조련치 않았던 그 시절. 우리 집 밥상에 오르던 노란 옥수수 알갱이 사이로 드문드문 섞인 하얀 쌀알은 마치 가뭄에 콩나듯 귀한 존재였다. 입안에서 까끌까끌 겉돌던 옥수수밥, 그 거친 노란 밥이 일상이던 나날들이었다. 그해 동짓달 스무 이튿날은 엄마의 생신날이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의 생신이 다가오자 가슴 한구석이 은근히 무거워졌다. 넉넉치 못한 살림의 생일잔치라곤 언감생심 꿈도 꿀수 없었고, 고기 한 점은커녕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도 제대로 올리기 힘든 형편이라는 것을 철부지인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해만큼은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만 하시는 엄마에게 무언가 특별한 대우를 해드리고 싶었다. 며칠 밤낮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엉뚱한 아이디어였는데, 그것은 바로 밥상 차별화 작전이었다. 그래, 엄마 밥그릇에만 하얀 쌀밥을 가득 채우는 거야. 가족 모두가 똑같이 섞어 먹던 밥이 아니라 오직 엄마한테만 순도 100%의 하얀 쌀밥을, 그리고 축하해주는 나머지 식구들은 노란 옥수수밥을 먹는 것. 이 선명한 밥 색깔에 대비야말로 엄마를 이날의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이벤트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엄마가 안 계시는 틈을 타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여동생에게 내 생각을 말했다. 아버지는 너 어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느냐, 그렇게 하자꾸나 하시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오빠와 어린 동생도 손뼉치며 호응에 나섰다. 얼핏 보면 이는 가족 간의 불평등한 처사로 비칠 수도 있다. 콩한 알도 나눠 먹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거늘. 하물며 한 밥상 머리에서의 차별은 린색해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 나이 속에는 모두가 똑같이 섞인 밥을 먹는다면 엄마는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식사를 하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 엄마를 단 하루만이라도 구차한 현실에서 건져올려 하얀 쌀밥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차별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나머지 식구들이 기꺼이 배경이 되기를 자처한 가족애의 배치였으며, 역설적이게도 가난 속에서 확인하는 가장 완벽한 평등이었다. 드디어 생신날 이른 아침, 동트기도 전 새벽에 푸르름한 어둠이 깔려있을 때, 나와 오빠는 식구들이 깰세라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가 석유 등잔을 켰다. 흔들리는 등잔불 그림자가 부엌 벽에 어른거렸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찬물에 입살과 옥수수 살을 제각기 씻었다. 손끝이 빨갛게 얼어왔지만 뽀얀 쌀뜨물이 일어나자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혀 손이 시리는 것도 다 잊고 있었다. 오빠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나는 솥을 열고 밑바닥에는 옥수수 살을 펴고 한참 김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입살을 그 위에 조심스레 얹고 뜸을 들였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솥뚜껑을 열었을 때, 갓 지은 쌀밥에서 나는 달큰하고 구수한 향기는 마치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엄마의 품내음 같았다. 여하여 오빠가 밥상을 차리며 우리 네 식구의 약속대로 치밀하게 실행해 나갔다. 아버지가 으흠하고 큰 가래를 떼시자 우리 식구들은 일제히 서로 눈짓하며 이구동성으로 밥상 주위에 둘러앉았다. 나는 아버지와 식구들의 밥그릇에는 거칠고 노란 옥수수밥을 담았고, 엄마의 놋그릇에는 윤기가 찰찰 흐르는 하얀 쌀밥을 수북히 담아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하얀 밥은 오독한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백열등처럼 눈부셨다. 엄마, 오늘은 부엌에 나오지 마시고 아랫목에 그냥 앉아 계셔요. 내 말에 엄마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이 화전등처럼 휘둥그레지셨다. 아침 일찍부터 오빠와 함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기척을 느끼셨겠지만, 전날 밤 내가 아침을 짓겠다고 자처했더니
그저 그런 줄로만 아셨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것이다. 오빠가 밥상을 들고 들어가자 엄마는 앞에 놓인 하얀 밥그릇과 식구들의 노란 밥그릇을 번갈아 보시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생 맛있는 것은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당신은 늘 누룽지나 묵은 밥을 드시는 차별을 당연하게 여겨온 엄마였다. 예, 이게 무슨 일이냐. 식구들은 다 강냉이 밥을 먹는데 나 혼자 이 밥을 먹다니. 어디 먹구멍으로 넘어가겠니? 같이 먹어야 맛이지. 이건 도리가 아니다. 엄마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머뭇거리셨다. 미안함과 당혹함, 그리고 딸의 엉뚱한 행동에 대한 놀라움이 뒤섞여 몸둘 바를 몰라 하셨다. 나는 짐짓 어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칠어진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오늘은 엄마 생신이잖아요. 1년에 딱 하루, 주인공은 특별 대우를 받으셔야죠. 우리가 노란 옥수수밥을 먹어야 엄마의 하얀 밥이 더 빛을 내잖아요. 꽃이 돋보이려면 잎사귀가 받쳐줘야 하는 법이에요. 그제야 엄마는 내 엉뚱하고도 기특한 속내를 알아차리시고는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리셨다. 세상에, 우리 딸이 이런 꾀를 썼구나. 그래, 식구들의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엄마는 눈가에 맺힌 물기를 옷소매로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드셨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한 숟가락을 뜨실 때마다 목이 메어 자꾸만 국물을 들이키시던 그 모습을. 당신 혼자 호강하는 것이, 남편과 자식들은 거친 밥을 먹는데 당신만 부드러운 쌀밥을 넘기는 것이, 못내 미안해 자꾸만 우리 남매의 밥그릇에 하얀 쌀밥을 덜어주려던 그 거친 손등을 말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네 가족 사랑은 늘 이런 차별을 통해 완성되어 왔다. 한겨울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아버지는 늘 따뜻한 아랫목을 자식들에게 내어주시고 당신은 겉바람이 애도던 윗목에서 웅크리고 주무시지 않았던가. 그 잠자리의 불평등, 온기의 차별이야말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법이었다. 맛있는 생선 한 토막이 생기면 나는 물고기 비린내를 싫어한다며 자식들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시던 엄마의 거짓말 같은 차별 또한 그러했다. 자신을 홀대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고생에는 남보다 먼저 나서고 향유에는 남 뒤로 물러선 것, 그 차별하지 않으면 가족을 돌볼 수 없었던 세월을 엄마는 살아오셨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에 엄마의 그 차별 사랑법을 잠깐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 시절 나의 기발했던 그 밥상 차별은 입으로 들어가는 밥 색깔은 달랐으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온도는 똑같이 뜨거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따뜻하고 끈끈한 평등이었다. 비록 반찬이라야 김치밖에 없는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그날 엄마가 드시는 것은 어린 딸의 가슴 속에 피어난 효도였고 가난 속에서도 낭만으로 승화시킨 우리 가족만의 눈물겨운 축제였다. 세월의 강물처럼 흘러 이제는 쌀밥이 더 이상 귀하지 않은 풍요로운 시대가 됐다. 돈만 있으면 사대지미를 얼마든지 차려놓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차려놓고 생신을 축하드려도 그때 그 옥수수밥과 대비되던 하얀 쌀밥만큼 엄마를 가슴 깊이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지금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을 볼 때면 철없던 시절에 나와 온 가족이 엄마 가슴에 심어드린 그 하얀 눈꽃 같던 밥 한 그릇이 떠오른다. 그것은 물질의 풍요가 채워줄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 빚어낸 진정한 가족 사랑과 효도의 맛이었고 내 유년 시절 추억의 한 조각이다. 오늘따라 동짓딸 강추위에 문풍지가 펄럭이고 집안에는 따뜻한 쌀밥 냄새가 풍겨오던 그 겨울 밥상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립다. 엄마를 위해 기꺼이 노란 밥을 먹으며 행복해했던 그 아름다운 가족사랑의 밥상 차별이 내 가슴에 지지 않는 하얀 눈꽃으로 피어오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0: 지금부터 조항인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 드립니다.
1: 央视新闻客户端，更多移动音频，请下载云听客户端。朋友们，再见。